尊敬的听众朋友们，大家好，欢迎大家收听国家通用语言天天学栏目，我是阿布多外利穆塔利夫。 Hürmetli radio dostlar, devlet ortak tadını günde ögüneyli sahibimizni yaktırıp anlaşılan karşalımız, ben Abdüveli Mutalip. Hao dinlum pangyomi, jintian wom qixu xueqi di 16 ke de neirong. Jintian wom xueqi ti huan lianxi juzi. Qing gei wo yi zhang dao ka shi de wo pu piao. Qing gei wo yi zhang dao ka shi de wo pu piao. Yani nim deydi? Маңа қашқағы барыдыған пойызның карват билетіден бірні берін, депті. О, пу пиа деп өгініп болды ға алдың сәтті. Нама е көйі ти хуанчан, чин гэй ва и жан дау ка ши да ин зу пиа. Чин гэй ва и дау ка ши да ин зу пиа. Ин зу дегеніміз орындық белді, орындық белдің көсілді, ин зу пиа. 或者是请给我一张到喀什的软卧票，请给我一张到喀什的软卧票。软卧的意思 şu yumuşak karvat, vopu deyimiz hem de o katlık karvat, ranvo deyimiz yumuşak karvat belirtini gösterdi de. 好，继续。我买27号去乌鲁木齐的票。 我买27号去乌鲁木齐的票. 내도 만 지금 27일 우름치기 망다간 빌렛 암막지댐 답 소랍도. 好，那么我们可以问，我买27号去上海的票. 我买27号去上海的票. 이거는 몇 번째 날 말이지? 상하이가 말이지. 我买27号去北京的票。我买27号去北京的票。北京 yani paytaxt Beijing'ga boradigan poyezdni biletini olaman deydi. 我买27号去广州的票。我买27号去广州的票。 我买27号去深圳的票。也可以说我买27号去大连的票。我买27号去大连的票。大连，大连那个是多少？对吧？这个是不是还是那个是东北？ 我买27号去贵州的票。我买27号去贵州的票。也可以说啊，我买27号去哈密的票。我买27号去 哈密的票，哎嘛，我们基本上都是在手机上购票，是吧？我们的，比如说，我们在火车站，这个是窗口的，比较大的，我们是，我们不是，我们在火车站，比较大的，我们是，看到，所有的，我们是，我们把所学的替换联系句。